0: 됐어. 내가
1: 말해, 아야 먹어요, 바이러 다나요, 다나. 아유, 안녕고다.
2: 가이파이 마타 다나로 무나.
3: 크리가타세, 그네 슬리시시.
2: 자 가이파.
3: 안 비라 послушал радио Букарешта, она па радио Срака.
2: Инчигава бо обвеляла.
3: Там имајо женске главно беседо.
4: Те се лумеја, те се неа гада. Е че тук?